0: 네 주년이 한통속인 모양인데 너 뭐냐?
1: 엄마 치매야.
2: 얼마나 심하시길래?
1: 어떨 땐 나도 못 알아봐.
3: 중병 造成 부담 也迎来艰难的考验。
2: 너 비껴본 적 있어? 반려견이 사람 정서에 좋다는 건 세상 사람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도 그 좋은 걸 왜 안 하냐?
4: 제 이름이 해피예요?
5: 앞으로 꼭 해피하게만 살라고 지어진 이름인데
1: 해피가 온 다음부터 어떨 때는 나도 행복하구나.
0: 해피야! 해피 찾은 것 같습니다.
2: 정말요?
3: 抚慰心灵 给自己幸福的力量.
4: 그래서 웃고 있는 엄마와 모두를 보며 저는 몹시 벅차오릅니다. 그리고 이것은 기적이니까.
3: 大爱影展，你是我的快乐。